0: 남자답게 사고 죽어 크게 예매인
1: 살아마바타 급하다 연하타는 사라한 이니 주마하냐 벗어나 누차판 펑어로 우시가 조하나 라디한 무쿠텍스 코세콜라칸